0: 이모도 가져 냐면에 미국 어제
1: 여파를 아까 가져다
0: 인사 고다 해봐
1: 따라 해다 해
0: 거기가 대별로 우리 따이나도 가져
1: 오바라 바라 이나
0: 으쿠 구보하리 하는 거냐
1: 으쿠 구베 바로 가요
0: 이따 히메네로 와서 아 롤호 히메네베
1: 어이 따 골피도 골로 가오이
0: 골로이데
1: 아 미나 놓고 잡아서 오지 오래야
0: 네
1: 또 가죠
0: 이 사이단 망고 에하이

가야 음악자의 주연사들 우편만 와도 가져나와 말이야 말발해야 돼 이남이 사이와이어 자 왠디 배워 빨리 안 나가라 빠이 내버려 이봐 겨울 되면 나에도 가야